정인이 엄마님 신청 사연입니다. NCT 드림의 잘자, 진영의 좋아해 아니 사랑해, 한예슬의 그댄 너무 달라요 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 아들 밥 챙겨줬어요. 저는 항상 일찍 깨서 개운하게 잠도 깰 겸 씻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아들 밥 주는 시간보다 20분 늦게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잤나 봐요. 아들 뭐랴, 집안일하랴, 내 밥 챙기랴, 신랑 챙기랴, 피로 누적됐나 봅니다. 힘드네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릴지 무서워요. 늘 먼저 일어나서 가족들 챙기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이 20분 늦게 일어났다는 것은 몸이 그만큼 쉬고 싶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매일 아이 챙기고 집안일하고 남편 챙기고 그 사이 본인 일까지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하루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지쳤다면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는 마세요. 비 오는 날이라 몸도 더 처지고 피곤함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완벽하게 해야 낸다라는 마음보다 하나씩 천천히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보내세요. 꼭 본인 챙기는 시간 잠깐이라도 가지시고요.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거북이의 칵테일 사랑, 김장훈 소나기, 이클립스 소나기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네요. 후텁지근함은 덤으로 온 아침이라 습한 기온에 아침부터 축 늘어집니다. 비오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더위는 좀 누그러졌는데 습한 공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이런 날은 괜히 의욕도 좀 떨어지고 움직이기도 귀찮아지는데 그럴수록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이 기분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빗길이라 이동할 때 미끄러운 곳만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상쾌한 기운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신청곡 사연란 이제 마감을 했던가? 안 했군요. 마감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마성의 그녀 훅장미님 방송입니다. 지금 마감 선막 그었으니까요. 훅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마지막 사연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황가람의 어제보다 정피트 사랑이라 부른다 정해 주셨네요. 토버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 계란 찌고 밥하고 다시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오전 8시 18분이더라고요. 신청곡 사연란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후다닥 흔적 남기고 갑니다. 터보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젠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네, 새벽에 일찍 깨서 밥도 하고 계란도 찌고 네, 잠깐 누웠다는 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나 봐요. 그래도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흔적 남겨줘서 정말 반갑습니다. 뭐 사연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 마감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러주세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서 길도 미끄럽고 시야도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동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다니시고요.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신청곡 사연란 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방송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청해 주신 모든 신청곡 사연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두 곡 듣고 엔딩을 하면 되려나? 일단은 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비가 내려서 잠시 더위를 식혀주는 곳도 있고요. 여전히 무더위에 지치는 곳도 있습니다. 열대야가 있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날씨는 서로 달라도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계실 텐데요.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그런 시기인 만큼 잠시 여유 가지면서 하늘호수와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작은 위로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비 오는 곳은 빗길 안전에, 더운 곳은 건강관리 신경 쓰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숙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정이에요. 아침 방송 오늘 우리 터보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좋은 목소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뽕 같은 일렉트로닉 노래들을 들고 신나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신곡 앨범이 나와서 그 중에 바캉스 전해드렸어요. 비는 오지만 그래도 비 오는 바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바다도 좋아하고 비도 좋아하지만 비 오는 바다를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 비와 바다가 하나 된 느낌.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노트의 문키스까지 두고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12시까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사연난 꽉꽉 채워주시고요. 저는 노래 두 곡 더 듣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청춘 4월의 썸머 현정의 그날의 공기처럼 듣고 올게요.

꽃게라는 노래는 중식이가 부른 꽃게가 얼마 전에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우리 수빈이도 안녕하시죠?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누나 방송 듣고 잠수 타야 할 것 같아요. 비가 멈추긴 했는데 또 오겠죠? 좀 꿉꿉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비가 와서 마이크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큰일 났네. 네, 비가 와서 많이 미끄러울 텐데 안전에 유의하세요. 또 다치면 아시죠? 엉덩이 팡팡 하러 갈 거예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비와 관련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미도와 파라솔의 비와 당신. 아, 이거 잘 들어보면 정경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경호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유민이의 비오니까, 지하의 하필 비가 내려.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이죠? 세 곡 모두 준비해서 함께 들을게요.

제가 미도와 파라솔 비와 당신을 들으면서 존경 목소리가 왜 안 나오지?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정경호 노래를 하나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성의 땡띠한 목소리 언니와 함께 즐거운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달팽이가 될 것처럼 끈적해서 기분은 별로지만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저는 막 뜨거운 것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날도 있으면 맑은 날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맑은 날을 안 좋아해요. 환한 거 안 좋아하고 잘 어둠의 자식이라 깜깜한 거 좋아합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그 지금 흐르고 있는 곳 네, 제 선곡 네가 좋아. 제 이거 영화 보고 왔거든요. 이거 안 봤어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노래는 앞부분에 부른 노래잖아요. 네,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계속 돌면서 토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거 들을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못 살겠어요 진짜. 네, 이것과 함께 최유리의 숲 성시경의 거리에서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앞방송 하신 터보님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드리면서 오빵 하고 찾았더니 우리 양님께서 멘트로 불러보래요. 우리 오빵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재민님. 비 좀 오라고 마음속으로 기우제를 지내는데 제 정성이 부족한가 봅니다. 햇빛 쨍쨍합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올까요? 요즘은 조금 낯설어 보여. 장마전선이 지금 위쪽이라 아래는 정말 더 덥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맨날 날씨를 보는데 날씨는 저의 지역만 보기 때문에 부산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덥다고 하니 여름이니 어쩔 수 없죠. 그나저나 여름이 점점 더 길어져서 여름을 점점 더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도 딱 그때만 더워서 우리 그 젊었을 때는 그 여름 한철에 바캉스도 가고 네, 해변도 자유롭게 또 여행도 가고 그랬던 그 시절이 참 그립긴 합니다. 지금은 너무 덥고 너무 길어서 네,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는 언제쯤 올런지 네, 그 기상청에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줘도 잘 맞지도 않고요. 하늘옷의 음악과 함께 오늘도 시원함 대리만족 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스텔라 엘로라이의 그 사람 참 따뜻했어요 라는 것과 비어네이버의 영원 그리고 네, 7.8기 OSE 중에 마지막 곡입니다. 네, 마지막에 부르는 선물 같은 너에게 이 곡만 유독 리메이크가 아니죠. 네, 이렇게 모두 준비해 전해드리고 저도 잘 들을게요.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영원을 약속하고

0: 지친 발걸음이 골목을 돌아
1: 딱 한 곡이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죽으려고 저렇게 써놓고 갔어요. 네, 신청하신 곡이 마야의 오십춘기입니다. 가사를 좀 볼까요? 도대체 가사가 뭐길래 이 노래는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이라 저번 달에 네, 저번 달 1일날 나왔어요. 마야가 한 달에 한 번씩 노래를 내고 있어서 20살엔 사랑 때문에 울고 30살엔 돈 때문에 울고 40살엔 애 때문에 울고 50살 절반은 지나왔고 절반은 남았으니 앞으로 가자니 두렵고 멈추자니 초조하다 웃잘꼬 이놈을 웃잘꼬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면서 윤마채 시소인간 로시의 파도 함께 전해봅니다.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오늘 코콤 기사님 오신다고 하셔서 신경 쓰이네요. 낯선 남자의 향기가 남겠어요. 기사님도 왔다 가시면 스킨 냄새나 담배 냄새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민하다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근데 누가 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 기사님 오시기 전에 대충 치워놔야겠어요. 만약 장미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면 일주일간 대충 하려나요? 아니다, 리모델링 해야 하나? 미치겠다. 우리 와우님 집은 절대 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 와우님 너무 힘들겠는데. 그래서 초대 못해요 장미님 하시면서 얌체 같아. 방송 감사하고 빗길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이현우의 비가 와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 시간 신청은 마감했어요. 12시부터는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달빛사랑님 앞으로 여러분들 신청곡 부탁드려요.

대화방에 대화도 못하고 정신이 도망갔습니다. 다음 주 시간표가 편성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운영진 톡에 운영진 언니 우리 다 모두 통화하고 막 이러느라고 제가 방송을 네, 입으로 하는지 코로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치화 중에 떼어놓은 것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치과에 가는 날이 다음 주라 그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 안 돼요. 가야지. 그거 그냥 떨어졌다고 그냥 놔두면 괜히 또 잘못해서 썩어 들어가면 더 골치가 아픈데 얼른 가서 떼우는 게 제일 좋아요. 어지간히 신경이 쓰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또 거기 썩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어쨌든 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다녀오세요. 다음 주 아직도 멀었구만. 아무튼 그때까지 잘 참아봐야겠네요. 안 돼 안 돼 참지 말고 네, 얼른 갔다 오세요. 내일 꼭 그래요. 꽁치님 내일 꼭 가세요. 재미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치과는 미루면 안 돼요. 네. 써니힐의 집으로 가는 길 슈가의 현명한 이별 샤크라의 난 너에게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드리고 저는 마지막 신청곡 들고 올게요.

3시간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봐도 봐도 또 봐도 좋은 장미 언니. 여긴 비가 안 와요. 습하네요. 바람은 크게 불어오는 듯 해요. 며칠 전부터 아들이 잠들고 나서 자주 깨요. 이제 제법 앉아서 놀고 하다 보니 몸이 반응하는가 자다가 비몽사몽으로 앉아서 엄마하고 엉엉 울면서 저를 찾습니다. 세네 번이나 반복 후에야 겨우 푹 자요.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그러다 바라보면 안쓰러워요. 본인도 깨고 싶지 않을 건데 말이죠. 네. 아이들이 뭐 자다 깨다 푹 자는 아이가 거의 없죠. 네. 좀 더 커야 네, 푹 자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낮에 그때도 훈련을 해요. 낮에 좀 자고 네, 그러라고. 신청하신 곡 서인국의 애기야, 모닝커피의 지금 이 순간, 신청하신 곡 두 곡 다 전해드릴 거고요. 힘내요. 애기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또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많이 떼쓰고 그럴 텐데 다 그럴 때마다 다 힘듦이 다 있어요. 커가면서 계속 자식은 평생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쵸?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저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빨간 의자에 오랜만에 신곡이죠.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아 라는 곡과 루나 릴리의 네, 곡 이렇게 두 곡 남겨두고 있고요.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고요. 정신없이 방송을 해서 너무 죄송한 것 같고 수요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편성표를 수요일날 짜다 보니까 오늘 더 정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비가 오다 말다 또 어느 지역은 아주 더운 날씨 또 우리 꽁치님 사시는 곳은 맑은 하늘에 여우가 시집가는지 호랑이가 장가가든지 모르게 맑은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고 여기저기 다 다른 날씨지만 하늘 우세에서 모두 행복하고 밝은 그런 나날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감사했고 맛있는 점심 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많이 고마웠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챙기면서 사십시오. 내가 불행하면 인생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좋은 글 중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맞아요. 세상에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잘 챙기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오막여행 출발합니다. 네, 박씨의 여인 왔습니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그리고 이렇게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드시라고요? 배 볼록하게, 배 텅텅 튕기면서, 아, 잘 먹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찬은 무슨 반찬일까요? 저는, 이거 뭐지? 볶음밥 먹어요. 볶음밥을 시켰어요, 오늘. 밥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쌀국수하고 볶음밥을 시켜서, 옆에 갖다 놨는데, 방송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 넘어가죠? 맛있겠죠? 하늘호수 가족분들, 건강을 위해서 점심 꼭 챙겨 드시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흑장미님 수고 많이 하셨죠? 언제나 뒤에서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앞에서도 수고 많이 하시는 흑장미님께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점심 맛나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비가 와요. 어제 밤새도록 내려서 오늘은 안 오려냐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아까 언뜻 듣기에 꽁치님 있는 지역은 여우비가 내린다고 하기도 하고요. 비가 안 오는

하는 지역도 있겠죠. 장마의 본격적인 시작. 너무 습하고 너무 뜨고 끈적끈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분만큼은 상쾌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곡으로 전했던 노래는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아줘, 인피니트의 내꺼하자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레인보이의 투미, 그리고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가족분들 식사 많이 하셨나요? 저는 식사 지금 막 했어요. 노래 두 곡 나가는 동안에 허겁지겁 먹었더니 배가 뻥뻥해졌습니다. 신청란에 왔어요. 우리 꽁티님께서 티아라의 섹시러브, 프로미스나인의 Stay This Way, 그리고 아이즈원의 비올레타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잠잠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3-4분 정도 쏟아졌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폭우 2분 정도 쏟아지다 멈췄습니다. 날씨가 이상해서 우산 안 가지고 나가면 비 범벅대기 쉬울 것 같네요.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은은하게 비치는 햇빛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달빛사랑님 오늘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여유비가 오나 봅니다. 여기도 잠잠하다가 비가 한참 막 쏟아지다가 또 잠잠하다 비가 한참 막 쏟았다. 지금은 잠잠하게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온다고 하는데요. 벌써 비가 지고

무거워지고 있는데 장마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어떻게요? 이제 시작인데 그쵸? 우리 꽁치님 오늘 하루도 비가 오지만 마음은 즐겁게 시원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밥 먹고 나니까 더워졌습니다. 비즈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OPPA의 그대야 미안해. 그리고 UP의 바다 룰라의 3.4.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또 청해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자주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맘님 점심 만나게 되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예쁜 하루. 찻잔 속에 정을 담고 마음을 담고 예쁜 하루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네, 신나는 곡들로만 청해 주셔가지고 신나는 곡들만 계속 나가고 있어요. 날씨가 더우면 신나는 곡들 많이 좋아라 하시죠. 지금 계속 신나는 곡들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필사마님께서 비어네이프의 오케이, 그리고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아는죠, 오렌지 카라멜의 아잉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리님, 덥습니다. 움직이면 땀이 줄줄. 비는 언제 오려나요? 전 더위엔 쥐약이라서. 어째요? 쉬는 날이라 집안 청소랑 정리 중입니다. 점심 먹고 남은 거 마무리해야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우리 사마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더운 날 청소라니요. 그런데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죠. 안 하면은 그 티가 나죠.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조금 편안한 시간, 시원한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걸스데이에 한 번만 안아줘, 제가 오프닝 곡으로 보내드려서 시크릿의 별빛 달띠 위에서 대신했습니다. 괜찮죠? 사마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오케이.

네, 노래가 넘어가고 있어요. 누구 노래일까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청해주신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와우님입니다.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왁스의 여자의 일생, 김현철의 일생을 청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원조의 밥시여인 사랑님 점시간이네요. 오늘의 메뉴는 닭곰탕과 총각김치예요. 아, 맛있겠다. 후춧가루 팍팍 뿌려서 먹어야겠어요. 사랑님도 맛점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후춧가루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후추 냄새가 싫습니다. 그래서 음식할 때는 넣는데 제 음식에는 후추를 안 넣어요. 후추 들어가면 잘 안 먹어요. 못됐죠? 제가 이렇게 향신료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닭곰탕은 너무 맛있겠다. 우리 마오님 다 드셨겠죠? 찬잔의 여유로움과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고 많이 많이 웃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가 윈앰프가 런타임 오류가 나서요. 에러가 나서 윈앰프가 꺼졌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 장미님 신청곡 전해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김나영의 솔직하게 말해서 나 전해드리고요. 왁스의 엄마 일기 전해드리면서 흑장미님 신청곡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놀다가 놀다가 수다 떨다가 수다 떨다가 노래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흑장미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에코노트의 블랙 로즈, 자기 얘기하는 거 맞죠? 언니 밥 먹고 왔어요? 언니는 식사하시고 하시는 걸까요? 늘어지네요 비가 오니 조금 쉬다가 씻어야겠어요. 잘 들어요 하셨어요. 에코노트의 블랙 로즈 그리고 루나린디의 스테이어 와이팅 포유 그리고 붓다 앤드 차일드의 울어도돼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블랙 로즈 해놓고 내 노래인가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흑장미님 이야기 같아요. 저는 볶음밥 먹었어요. 그 시켜서 먹었어요. 어디 거지? 그 쌀국수 하는데 거기에서 시켜서 먹었어요. 초반에 먹었는데 지금은 배가 통통 튕기면서 아 배불러 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님은 드셨어요? 얼른 드세요. 자꾸 늘어지고 그럴 때는 속이 든든해야 되고 더운데 자꾸 늘어진다는 거는 힘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씻는 거는 뭐 나중에 씻어도 되고요. 점심 식사하고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나서 푹 쉬시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다 보면 또 저녁 시간인가요? 아 저녁

밥은 시켜 먹으세요.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여자의 일생이란 건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방송하시다가 컴퓨터가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마무리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바다비 언니 오실 때까지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대충 올려놨고요. 대충 신나는 음악 좀 네, 듣다가 우리 바다비 언니 네, 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곡 마감성 그어놨어요. 바다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고요. 저는 네, 조금 음악 더 듣고 올게요. 언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차분히 진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는 이런저런 노래들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퍼부어요. 빗속을 뚫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러 온 자키, 저는 바다비고요. 조금 일찍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4시까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 뚫어뚫어 빗속을 뚫어 그 빗소리 안에 음악이 여러분들 귓가에 오늘도 신나게 또 달콤하게 그리고 또 은은하게 또 감성적으로 그렇게 들려나가길 빌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그 시간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봐요.

예, 오늘 방송 아닌데 어김없이 오늘도 머피의 법칙이 적용을 해서 예, 방송 받고 오프닝 멘트 하자마자 회사 카톡이 아주 그냥 예,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는데 그걸 다들 아나봐요. 저는 늘상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머피 법칙이 저를 좀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머피의 법칙이 적용하나, 누가 회방을 넣나, 누가 찾아오나, 누가 이야기를 걸거나 누가 전화를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또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올려주시고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즐겁게 달려봐요.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그 회사에서 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가, 가요, 그리고 쉬는 날 이런 걸 3개월의 근무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예컨대 흑정미님께서 언니 8월 5일은 저랑 놀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연가나 휴가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지만 약속을 정할 수 있고 또 한 달 전에 무언가를 이렇게 계약하지 않으면 중간에 어디 참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8월 달 여름 휴가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휴가를 어마무시하게 다들 적으셔서 예 깨졌습니다. 뭐 여튼 그렇잖아요. 회사에 50명이 근무하든 30명이 근무하든 5명이 근무를 하든 누군가가 쉬면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니까 와 그게 저희 방송국에서도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열심히 쉬다 보면 우리 흑장미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국은 다행히도 흑장미님께서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시는데 다음 주 목요일을 예를 들자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원래 흑장미님께서 5시간 그리고 스타비님께서 4시간 잡혀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다들 여름휴가 가는 거 맞죠? 그래서 흑장미님이 5시간 하는 걸 막아드리기 위해서 예 제가 휴가 가기 전에 2시간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방송하시는 이니님께서

나도 좀 도와줄꼬마 라고 하시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또 앙쿠미님께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또 다음주에 여차 여러 작기분들께서도 도와주셔서 멘트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근데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노래만 듣고 있어도 좋을 때, 특히 운전하고 막 그러실 때 신나는 노래 듣거나 아니면 좋은 노래 들리면 그것 또한 좋지 아니한가. 예, 그래서 제가 흑장미님에게 너무 그렇게 선입견 갖지 마. 가끔씩 노래 들으면서 운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언제 어느 때나 여러분들과 함께 멘트 음악, 멘트 진행하고 싶지만 여름 휴가도 가야 하고 그리고 놀러도 가야 하고 그리고 병원도 가야 하고 미용실도 가야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음악만 나온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방송국에서는 늘상 멘트 방송 지향하고 있고요. 곧 이어지니까 잠깐 음악이 흘러나와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며 방송 시간표 짤 때 우리 흑장미님께서 머리 조금 덜 아프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 그리고 많은 예, 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얼의 목소리 들으면서,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나얼의 목소리 말이죠. 근데 아주 뜬금없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얼 씨랑 한혜진 씨, 맞죠? 기승용 씨 부인이 된 그분과 오랜 공개 연애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뭐, 여튼 그 공개 연애를 하신 분들이 가끔씩 그 연예 기사에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아,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돼서 뭐 연애하고 헤어지고 만남 뒤엔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 뒤엔 만남이 있고 그런 게 인생사지만 아, 가끔 그들도 서로를 궁금해할까? 가끔 그들도 안부를 전하고 싶어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컨대 현아와 딘딘? 던던? 맞나? 현아랑 여튼 그러다가 용준영이랑 결혼했잖아요. 결혼은 갑자기 엉뚱? 한 생각이 마구마구 떠올랐습니다. 왜 사람이 굳이 남녀가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리 멀어지게 될때 비가 오면 가끔씩 생각나고 또, 아, 그때 조금 더 잘했을 걸 그런 생각 들고 뭐 그렇지 않나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란 노래 가사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피사마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에코노트 방탄소년단의 노래, 엠믹스의 노래 세곡 전달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밥을 걸렀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어쩔 수 없이 밥 한 그릇 챙겨 먹어야겠어요. 엄마는 이미 식사 후에 집 밖 걷기 운동을 마치시고 지금 유튜브 보시고 실내 운동 하시고 계십니다. 장마철이라서 그나마 안 덥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자유롭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수영을 안 갔어요. 어제는 나이트 근무 뒤라 못 갔고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을 푹 안 자고 운동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대. 그러니까 잠을 푹 자야 돼. 예, 그런 마음으로 잠을 아주 푹 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도 못했고 하니까 아침에 운동을 해야지. 아, 저희 집 강아지 조단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죠. 비가 안 내렸거든요. 중간에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와, 어찌나 뛰었던지. 아, 내가 정말 달리기를 잘해서 다행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뛰었습니다. 요즘 비가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리다가 그치고 나 비야, 너희들 죽었어 이런 느낌으로 오다가 나 가랑비야, 이제 너희들 나를 좀 무서워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비가, 소나기가 내리다, 가랑비가 내리다 오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나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어제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평소에 카톡이나 전화가 진짜 많이 안 오는 편인데 제가 회사 카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할 때는 컴퓨터를 키잖아요. 그때 PC톡을 여니까 바로 확인을 하게 돼서 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확인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확인을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이쁜 돌림께서 언니 제가 언니를 팔로잉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카톡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저 굉장히 그런데 저 약간 무감각하거든요. 저도 잘 안 하고 남이 해주면 감사하죠. 어마무시하게 감사하죠. 근데 제가 잘 안 해서 남에게 그런 걸 해달라 이런 거 기대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내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주면 좋지만 나는 안 해주면서 남에게 뭐 그런 걸 해주길 바라는 건 좀 약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한마디 했죠. 예를 거두시오. 제가 요즘 중두에 비쳐있거든요. 그 중두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전화를 뱉습니다 라고 하면 예를 거두거라. 뭐 여튼 인생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면 아 예의 바른 녀석, 그리고 괜찮은 녀석,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팔로잉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죠. 그쵸?

0: 제가 조금 전에 예를 거두세요 그랬잖아요. 방송 듣는데 막 또 예를 갖추신다고 무릎 꿇고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손을 가지런히 하고 방송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편한 것만큼 오래 가는 게 없습니다. 경건하게 예를 갖추고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거두시고 방송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인이 엄마 다녀가 쉬었습니다. 둔너서 들어야 돼요? 그럼요. 버르장머리 없이 들으셔도 돼요. 둔너서 코딱지도 한번 딱 파면서 그렇게 튕기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둔너서 하면 왜 코딱지를 바르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사무실에서 둔너서 기다란 쇼파가 있나요? 뭐 기다란 쇼파가 있고 사장님이 안 계신다면 뭐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요? 사장 없는 사무실의 대장은 나 아닌가요? 혼나는 건 내가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환기시킬 겸 오전에 안방 창문 열어놨었는데 창문 열어놓고 베란다 창문도 열려있고 까먹었어요. 그러다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맞바람이 불어 안방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잘 자던 우리 아들이 놀라서 깨서 울었답니다. 다행히 살짝 울었어요. 오히려 그 아기들이 놀람이 좀 약간 덜하잖아요. 왜요? 예컨대 멘트하다가 이렇게 또 보면 제가 까먹는데 이따가 다시 돌아가는지 예컨대 다음에 까먹을 텐데 바다비님 음악이 잠깐 끊기면 어찌하나요? 그건 그러면 핸드폰이신가요? 아니면은 와이파이가 아닌 컴퓨터이신가요? 핸드폰이실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데이터를 켜세요. 예, 데이터를 켜면 잘 되실 거고요. 컴퓨터라고 하면 재부팅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다비님 음악이 자꾸 끊기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테더링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저희 하늘호수 음악을 듣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들어요. 많이 들지 않고 정말 조금 들어요. 예, 바다비님에게 오늘 그 장미꽃 열숭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예쁘고 귀엽고 땡띠한 바다비의 가요 FM을 조금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추천드리고요. 정인이 엄마의 사연에서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컨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가들이 기어다니는 아가들한테 유리를 이렇게 놨을 때 그 유리를 건널 때 한 살이냐 세 살이냐에 따라서 앞에서 주춤거리냐 안 주춤거리냐가 달라지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겁이 좀 덜 없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겁이 많아진다. 그런 게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옆에 아드님이 옆에 엄마가 있어서 아들은 언제나 늘 든든하니까 살짝 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3곡 역시 준비해놓고 있고요. 신나는 파트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하늘의 눈물이 내립니다.

제가 방송할 때 약간 멘트가 빠른 편이잖아요. 근데 이쁜 돌림 목소리 듣다 보니까 나는 빠른 것도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는데 아니야. 나도 제 나이 때는 저렇게 빨랐지. 저 예전에 방송할 때 사람들이 모터 다르셨어요? 그 소리 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들었던 말이 엘리베이터 걸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억양이 좀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걸 그리고 오토바이 못타 달았다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기운이 딸리면 확실히 말이 좀 느려지고요. 그리고 옛날만큼 목소리가 그렇게 애교적인 목소리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멘트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사투리 장난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충청도 여자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남자가 니 잡히면 쥐기 뺀다 막 이런 거. 그러면 또 옆에 있다가 뭐 장난식으로 그런 거 진짜 많이 코멘트 많이 했거든요. 오빠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도 엄청나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 귀여운 척 한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좀 방송하면서 엄청 민망한 거예요. 나이가 뭐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오빠 있잖아 나 귀 친구 것도 이런 거 막 진짜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혼자 막 등으리가 뜨끈뜨끈뜨끈뜨끈해지면서 야 정신 차려 네 나이가 지금 몇 갠데 그렇게 하지 마 막 그 머릿속에서 막 지진이 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코멘트 달 때 있잖아요. 밑에 리플 달 때 그때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 리플 달 때 엄청나게 막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런 걸 저런 걸 적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지금 어떤 멘트 하려고 했지? 어떤 말을 하려고 했지? 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기억의 한계? 뭐 그런 게 좀 사고력의 한계? 이런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이 정말 매우 많이 소중합니다. 가끔 머릿속이 하얗고 아무런 말도 생각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와, 여기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되겠구나. 와, 여기에는 이런 글을 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네, 사연 많이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이런 것도 안 하고 민망한 행동도 덜하지 않을까요? 부탁합니다. 많은 많은 사연과 부탁합니다. 많은 많은 칭찬과 부탁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바다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만나러 왔어요. 아침 일찍 고용센터 다녀왔어요. 2주 뒤 교육받고 수첩받으러 가야 하네요. 예, 일찍 일찍 배워주셔서 제가 나중에 고용센터 이런 데 가게 되면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옛날부터 직장을 많이 다녔다면, 정말 많이 다녔다면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많이 알텐데, 직장생활한 지 이제 5년 차라 아무것도 몰라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동탄은 고용센터를 수원으로 가야 해서 그게 좀 번거롭지만 비를 뚫고 다녀왔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 만나서 뜨끈한 갈비탕 한 그릇 얻어먹고요. 이제 집안일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민그적거리고 있네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예, 저희 집에도 그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 사람이 안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오빠, 오늘 아침은 샌드위치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 뜨거운 거 130 넣어줘. 예, 그렇게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 때 되니까 함께 사는 남자 사람님께서 오늘 점심은 뭐 줄 거야? 아,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럼 아침은 내가 해줬잖아. 아, 그렇구나. 뭐 먹고 싶은데? 뭐 네가 해주는 거면 아무거나. 그래? 그러면 김치볶음밥이나? 예, 그래서 여자 사람이 김치볶음밥을 준비하러 갔죠. 그리고 투덜투덜 대기 시작했죠. 김치볶음밥 만든 지가 언젠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다 까먹었다. 예, 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남자사라님께서 해주신 샌드위치 하나 더 먹고 점심에는 제가 김치볶음밥 했고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시더군요. 남자사라님께서 오늘 저녁은 뭐야? 또 나야? 시키는 건 그만하자. 그래? 그러면 비도 오고 하니까 오늘 저녁은 라면이나 먹을까? 네가 하는 거면 다 괜찮아. 더 이상 시키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알겠어. 라면 끓여볼게. 내가 끓여야 돼? 네가 끓여야 돼. 그렇구나. 예, 오늘 제가 괜히 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조금 했습니다. 쉬는 날은 내가 라면을 끓여야 되는구나. 오늘은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다 먹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빠, 라면은 뭐 끓여? 너구리? 뭐,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래, 그러면 너구리 끓여줄게. 오늘 제가 두 끼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살아야 되나요? 하루 두 끼나 밥을 챙겨야 되다니. 여튼 좀 오늘 비도 오고 눈물 내리는 날이네요.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어마무시한 폭염이 내리쬐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보존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꼭대기층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50도가 넘는 곳에도 있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을 검토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온열 증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인가요?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생명을 달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자연재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는 소나기 그 국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단시간에 어마무시하게 쏟아부는데 매우 매우 무섭더라고요. 모쪼록 장마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뒤에 폭염이 온다라고 하니까 폭염 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 준비를 어떻게 잘 하죠? 아이스팩 그리고 나만의 비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더운 곳에서 좀 일해봐서 아는데 땀을 그냥 마구마구 흘리는 거예요.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시원한 게 더 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나이가 어린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더 많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가정에 부모님들께 전화드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에어컨 가셔서 틀어주셔야지 어른들 제대로 잘 안 트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건강관리 모두들 챙기시면서 부모님 건강도

팥빙수 사드리고 싶은 분, 정인이 엄마, 나랑 같이 팥빙수 먹으러 가실래요? 프라비다님 옆에 끼세요. 꼭 모시고 갈게요. 사고 단속반님, 끼든지 말든지 돌아 언니랑 팥빙수 먹으러 가자. 언니가 사줄게. 우리 이쁜 돌림은 제가 많이 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돌아 가자 언니랑 팥빙수 먹으러. 오늘 놀아주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예,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없네요.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없는데, 아, 특히 제가 또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우리 브라비다님, 정인이 엄마, 이쁜 돌림 어디서 모일까요? 제가 대전까지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전 넘어가면 힘들어요. 깜짜? 깜짜는 누나 태우고 가자. 예, 제가 대전까지는 운전을 좀 할 수 있는데, 대전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순간 그 길치에다가 예, 운전 미숙으로 멀리까지 못 가니까 대전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서글이도 올래요? 좀 멀지 않아요? 대전 정도에서 대전에, 아, 요즘에 그 논산에서 대전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카페가 하나 생겼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카페인데, 이태리에서 오신, 프랑스인가? 이태리인가? 여튼 곤졸란가 뭐 곤지알란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카페가 하나 있어요. 옆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거기에서 막 그 교회분들 오셔서 기도하면서 막 예, 말씀 나누시고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으면 한 1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튼 팥빙수, 알바노 아니고 알바노는 논산 탑정리에 있어요. 탑정리에 있는데 맛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비추? 그냥, 그리고 알바노 같은 경우에는 그 탑정리 야경을 볼 수 있어서 그런데 커피는 드실만한데 음식 맛은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대리 아니면 프랑스 셰프라든가 아무튼 빵 만드는, 빵이 굉장히 좀 맛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튼 오늘 지금 말씀하신 프라비다님, 그리고 정인이 엄마, 그리고 우리 이쁜 돌, 이 세 분은 제가 확실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감자, 그리고 참이슬님 나오셨는데요. 두 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 여튼 여자분 세 분은 제가 확실하게 쏴쏴쏴 콩떡 빅스 쏠까?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기에다가 디저트로 빵까지 예,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빵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디저트 앤 커피? 발음이 이태리식 발음은 안 나와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동 뮤지션의 노래입니다. 콩떡 빙수 10cm의 아메리카노 함께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언제 설

끌지 몰라요. 언제 정신 차릴지 몰라요. 언제 엄숙해질지 몰라요. 예, 철들고 싶지 않은 여자. 언제까지나 천진난만하게 살고 싶은 여자. 언제까지나 귀엽고 싶은 여자. 언제까지나 섹시해지고 싶은 여자. 바다의 가요 FM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 퇴근을 부르는 여자. 퇴근할 때 늘상 동행하는 여자. 악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시판 데이트 악마님과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나면 그 뒤에 풀이 어마무시하게 자라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바로는 어마무시하게 시원해지죠.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아, 근데 더운 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올 여름 여러분들과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많이 올 예정입니다. 한 번 아니죠. 두 번 아니죠. 더 많이 올 거예요.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 나누러 올 거고요. 여름아 부탁해. 이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멀리 가지 마시고 하늘로스 방송국에서 바다비의 가요 FM 우리 함께 서로서로에게 부탁하기로 해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부탁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본격적인 장마 시작인가요? 네, 지금 비가 개인 곳도 있고 이제 비가 내릴 준비를 하는 곳도 있고 좀 비가 시원시원하게 내리는 것 같은데 후덥지근한 건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습도 조절 잘 하시고요.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버 연결하는데 순간 갑자기 저도 놀랐습니다. 연결받는 우리 사이트 주소가 엄한 곳에 가 있는 바람에 저도 순간 멍하고 놀랐어요. 그래도 잘 연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선곡은 원래 이 곡이 아니었는데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주제가 러브이즈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곡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 곡 듣고 올 곡도 달달하니 좋네요. 세 곡 듣고 이제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잠시 자리 비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꽁치님의 사연, 청곡을 먼저 듣고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양마님 안녕하세요. 사연 쓰려니까 좀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연 슬럼프가 오네요. 선풍기 2단으로 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30분 전에는 주문한 닭고기가 6팩 도착해서 아이스박스만 열어서 물건 대충 확인한 후 아이스박스채로 거실에 배치해 놓고요. 이따 형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한동안 선풍기 1단으로 틀어서 더 더울 때 2단이나 3단으로 옮기려 했는데 그냥 시원함을 느껴보자 생각해서 그냥 2단으로 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퀴벌레 약을 집안 곳곳에 많이 배치시켜야 합니다. 악마님, 오늘도 방송 감사하고요.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쾌적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희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좀 시원한 느낌이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고요. 한 12시나 돼서 문을 닫고 제습을 하고요. 지금은 문을 닫아놓은 상태예요. 이제 습한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놓겠더라고요. 네, 우리, 닭 6마리. 오늘 삼계탕 드시나요? 저는 비가 와서 그런가요? 겹사리가 땡깁니다. 겹사리를 먹으러 가게를 가려면 또비 오는 날 추적추적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집에서 대충 간단하게 먹을까? 아니면 정말 먹고 싶은 삼겹살을 먹을까?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땡기는 날. 무슨 음식이 막 땡기는 날. 오늘은 저는 겹사리가 땡깁니다. 쇠주 한잔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국 끓여요? 무슨 국을 끓여 드세요? 요즘 된장국도 맛있고, 감자 넣고 끓이는 된장국도 맛있고, 비 오니까. 닭 정육? 뭘해 드시든, 맛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꽁치님도, 맛있게 저녁 챙겨 드시고, 네, 힘들더라도 오늘 밤에 꼭 바퀴벌레 약, 네, 곳곳이, 배치하고요. 네, 편안하고 행복하고 쾌적한, 시원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 반갑습니다. 러브 이즈. 사랑은 뭘까요? 조정혁 곡은 청해드렸고요. 러브 이즈로 해서 한곡더 해서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러브 이즈 오버 하길래 제가 답가로 바보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우리 그루미 선데이님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운전길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1: 사운드 보이 턴 업!

네, 날씨가 꾸릿꾸릿해서 그런가요? 매일 그러는데 오늘만 새삼 느끼는 건가요? 사연단도 한가하고 대화방도 조용하고 노래들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러면 노래를 더 좋은 곡을 한번 전해드려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좋습니다. 새 곡 듣고 우리 피스사마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오늘 쉬는 날 맞죠? 수요일? 퇴근할람 안관님, 오늘은 쉬는 날집 대청소 끝냈습니다. 힘드네요. 에어컨을 켜고 했는데도 땀이 주르륵 안마의자에 앉아서 시원하게 잘 듣겠습니다. 왜 청소를 했는데 전기요금을 보내죠? 일단 집에 대청소를

그러면요, 일단 문을 활짝 열어놓고 땀을 질질 주르륵주르륵 흘리면서 구석구석 청소하고 난 후에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난 청소가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환기도 먼지도 다 창문 열어놔서 다 빠져나가게끔 한 다음에 근데 습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다 청소가 끝났다. 빨래를 다 돌렸다. 할게요. 이제 환기도 다 됐다. 그럼 문을 닫습니다. 샤워를 합니다.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제습으로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시원합니다. 안마 의자에서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청소를 하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예요? 대청소하는 날은, 청소하는 날은 일단 환기를. 요즘에는 환기를 따로 안 하잖아요.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로 대신을 하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한 3, 40분 전에 환기를 시켜놓고 난 후에 문을 닫아놔요. 그러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냄새가 또 어디선가 밀려오죠. 그럼 또 환기를 시켜야 되고 하는데, 습하다 보니까 문을 오래 못 열어놓겠어요. 또 미세먼지가 많은데 또 미세먼지 들어온다고 문 열어놓고 막 하는데, 일단은 대청소할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야 청소하는 것 같고, 또 땀도 쭈르륵 흘러야 청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샤워를 해야 개운한 것 같죠? 아니, 개운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대청소도 하고 고생했으니까 쇠쥐 한 잔에 삼겹살 드시면서 집안에 또 삼겹살 냄새를 배게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청해 주신 거 전해드리고요. 내가 조선힙합 오늘은 안 만나나 했습니다. 한동안 조선힙합 노래가 제 시간 타임에 안 올라와서 좀 잊을만 하니까 또 올라오네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전에

네, 5시 16분이네요. 아직까지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선곡을 해서 세곡 듣고 우리 행복해 자루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기자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아침 일찍 고용센터 다 갔다 왔어요.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요. 뒹굴뒹굴 하다가 남편이 일찍 퇴근한다 해서 후다닥 청소했어요. 또 저녁은 뭘 해야 할지 고민스럽네요. 양마님의 저녁 메뉴는 뭘까요? 맛난 저녁 드시길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매일 끼니가 되면 걱정을 하죠. 아침, 점심은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저녁은 뭘 먹어야 되나,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뭘 만들어야 되나 하는데,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 잘 먹잖아요. 근데 또 남편분들은 또 밖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왔으니까 집에서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메인 메뉴랑 국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집 식구들은 그냥 있는 대로 먹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겹살이 너무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어요. 터벅터벅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로 가야 하나? 집에서 그냥 김치빈대떡이나 해서 먹어야 되나? 혼자 가서 먹는 건 문제가 아닌데, 먹고 들어오면 또 9시, 10시, 또 애들 씻기고 재우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휴일 전에는 괜찮은데, 후에는 좀 평일 주중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된다고, 고민이 좀 되긴 해요. 우리 행복해자라님도 남편분 일찍 퇴근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서 맛있게 준비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용센터 다녀오니까 마음은 편하죠. 가는 게 문제인 거지. 갔다 오면은 또 하나를 해결했기 때문에 마음은 아마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뒹굴뒹굴 했겠죠.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5시 51분입니다, 여러분들. 네, 세연이 한강 관계로 선곡들을 자주 하다 계속 끼어서 전해드리다 보니까 사연들이 약간씩은 딜레이됐죠. 그래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쭉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남은 시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마님. 습해서 에어컨 틀었어요. 아침엔 시원했는데 지금은 꿉꿉합니다. 이번 주잘 이겨내 보자고요. 악마님 맞전혀 가시고요. 빗길 조심히 다니세요. 꽈당하면 많이 아파요. 감사해요. 생유. 그래서 저안 걸어 다니잖아요. 비가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밤새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다들 비 피해 없도록 단둘이 잘 하시고요. 우리 와우님도 습하고 꿉꿉하고 막 끈적끈적한 날씨죠? 저도 이제 에어컨을 가동해야겠습니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여러분의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있지만 안전운전하면서 퇴근하시고요. 또비 오는 곳도 있을 겁니다. 빗길 조심하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면서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행복한 밤쭉 이어가시고요. 네, 이어서 계속 세곡 듣고 우리 정인이 엄마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정인이 엄마 사연입니다. 신나는 곡으로 무비 아니에요. 악무언니랑 친해져서 좋아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후덥지근한 날씨, 끈적끈적한 날씨, 기분이는 상큼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난 토요일이 좋은데 코요태는 토요일이 싫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요일에 쿨미가 나와서 그죠? 우리 스윗님 반갑습니다. 조신하고 야무진 악마누나 하이. 오늘 퇴근 시간을 지키려 장시간 방송 오셨네요. 오늘도 대표님, 이사님, 감독하에 빡센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죽했으면 튼튼한 친구 녀석에 조퇴를 했어요. 왜요? 고기 먹으려고? 저는 다행히 다른 곳에서 일해서 다행이었지만 참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떼그르르 구르면서 퇴근합니다. 돌 굴러가요. 아무래도 사람이 돈 버는 거는 먹고 자고 입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죠. 쉽게 버는 돈은 그만큼 쉽게 털려요. 땀 흘려서 어렵게 번 돈은 그 돈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안 쓰죠. 근데 그 말도 반반인 것 같아요. 치킨도 아니고 그죠? 근데 베풀 때 베풀고 아낄 때 아끼고 하다 보면은 돈은 쓴 만큼 또 들어오는 게 들어와요. 내가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 수인님이 저에게 고기를 사주면, 거기에 대한 답례로 저는 고기에 쇠줄을 사줍니다. 이렇게 상부상조겠죠. 오늘 만약 내가 돈의 여유가 없으면 친구가 한번 사고, 또 친구가 돈의 여유가 없으면 제가 한번 사고, 먹고 죽고 계시는 때깔도 좋다는데, 너무 모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쓰면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인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태연곡은 전해드렸고요. 저도 비행기 타고 싶네요. 조만간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슝! 날아갈까요? 네, 저녁도 야무지게 챙겨드세요. 저도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겹사리에 쇠주 한잔 한다고. 돈은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굶어 죽진 않겠죠?

네, 다시 다녀가신 우리 한 분의 사연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잔잔한 곡으로 세곡 듣고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의 마지막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구름이 선데이님의 청곡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는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 하늘호수 안에서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행복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땅거미가 지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하늘호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집으로 오는 길은 날아갈 듯 기뻐야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순간도 없이 그저 빨리 쉬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시죠. 온전한 컨디션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이시기에 그 걸음 하나하나가 참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향하는 이 시간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열어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마니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사비의 가요홀릭.

어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안될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그냥 연락이 안올것 같다. 네. 좀잘못 봤어요. 너무 솔직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솔직한 점이 좀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 조금 정신적으로 지쳤나 봐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나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스타비 가요올릭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비님. 오늘 집안 대청소를 하고 나니까 힘들지만 개운합니다. 환기하고, 청소하고, 끝나고, 샤워하고, 개운하게 캔맥주 한캔 마시고, 안마 의자에서 쉬기. 파라다이스가, 아,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히 2시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피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 전해드렸어요. 네, 요즘 저희 방송에서 엄청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곡이죠. 그리고 이어드린 곡은 IOI의 갑자기도 이어드려 봤습니다. 비욘에이포의 스마일 마스크, 그리고 원더걸스의 I Feel You.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는 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전 집에만 있었는데도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한쪽 무릎이 막 쑤시는 거 있죠. 아, 벌써 이런 나이인가? 너무 속상했어요. 무릎이 아픕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 그런 거구나, 라는 게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크리미선데이님,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전해드렸습니다. MC몽의 아이스크림, 현아의 아이스크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스크림이 많이 당기는 그런 날이셨나요?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이 습하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벌레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 어제 세탁실 가가지고 이제 빨래를 막 꺼내고 그리고 냉장고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서 이제 딱 문을 닫고 나오려는 찰나에 커튼에 붙어 있던 그 무언가를 봤어요. 근데 그게 뚝 떨어져서 제 손등에 딱 안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소리를 질렀던지 자고 있던 저희 아이가 놀래가지고 엄마,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한참을 무언가 찾아서 이방저방 다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강력한 벌레 죽이는 살충 성분이 들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천장에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으악 하면서 다시 커튼에 붙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있었거든요. 얘를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약을 쳐서 이제 저쪽 저 세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시체를 치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바 선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무서웠어요. 꽁치님, 집에 바퀴벌레 약을 배치하고서 잠시 시간을 내서 커피 두 잔을 사왔습니다. 이제 조용히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하셨는데요. 약만 배치하신 거죠? 아직 만난 거 아니죠?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요테의 스톰 전해드렸고요. 이찬혁의 비비드라라 러브 그리고 컨츄리 꼬꼬의 오 해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를 잡는 것도 좋은데 시체를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옆구리 또 스타비님, 안녕하세요. 타비님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퇴근해서 오늘도 냉국 한 그릇 후에 대구르르르 구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못 참고 에어컨을 가동을 했어요. 아직 더위가 시작도 안 됐는데 말이죠. 타비님도 더위 드시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뿌뿌 하셨습니다. 수비님께서 저희는 에어컨 진작 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전기요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또 이번 달은 어떻게 나올까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낄 걸 아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울 때는 에어컨은 필수로 가동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온도가 좀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능률도 오르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기만 하고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 물론 아껴야 되겠지만 에어컨은 틀되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잘 가동하셨어요? 그럼요. 최대한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쉬셔야죠. 한올의 올해 난부, 위위의 위, 진영의 좋아해, 아니 사랑해. 스위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인라이브에서 노래 자랑이 있어요. 싱잉 타임에서 제가 노래를 부른 게 있는데 투표 기간입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좀 낮아서 제가 순위권에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노래 자랑 싱잉 타임에서 네, 스타비의 곡이 있습니다. 제가 부른 음악이 있는데, 투표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투표하기를 할때 전화번호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인증을 해주셔야, 네, 투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계획은 일단 오프라인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한명한명 휴대폰을 붙잡고, 자, 휴대폰 내놔봐 하면서 인증을 해줘야 되나? 지금 심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도와주십시오. 스타비의 퍼피 클라우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순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투표하기 누르셔서, 네,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라이브에서 투표 부탁드려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들어야 되는 노래가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아, 이 노래는 여름에 어울려. 이 노래는 겨울에 어울려. 이렇게요. 시간에 따라서도 뭔가 좀 다른 음악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좀 활기차고, 그리고 신나는, 시작하는 분위기의 그런 음악이라면,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서정적인 음악들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저녁,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선곡해 봤어요.

온전치 않다며 무언가 잘하고 싶은데 해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엄청 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 마음이 조금 더 앞서서 일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속상하고 또 깨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때 그런 순간들, 시련들 덕분에 내가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순리대로 잘 풀리면 어쩌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건 내가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나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요?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블루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루의 프로포즈입니다. 잘 지내셨죠? 얼마 전에 읽은 양기자님의 모순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때 저 글을 읽으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었나 봐요. 이렇게 기록을 해준 걸 보면 말이죠. 돌아보면 소소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그게 문제인 거죠.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특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제가 2주 만에 왔는데요. 2주 동안 날씨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이랄 것도 없고 요 며칠은 정말 너무 습해서 와 드디어 여름이 왔구나. 6월은 축복이었구나. 뭐 잠깐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 별일 없이 잘 지내시는 거죠? 잠깐 뉴스를 보니까 아래 지방에는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비 피해도 없고 더위 피해도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고요. 신청곡

주실 때는 여유 있게 선호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러쉬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도깨비가 방영이 된 지 10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세상에.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예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됐다니.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라 드라마 OST 곡 중에 한 곡 크러쉬의 곡으로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과 사연 준비할게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배우들을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진짜 약간 뭐랄까, 약간의 성숙함이 좀 생겼다랄까? 아무튼 그 주연 배우들 4명이 나오는 건데, 전혀

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하호호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라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진짜 도깨비가 있지 않을까. 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스위트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네요. 늘 소녀 같은 다정한 블루 누나 안녕하세요. 또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무더위와 빗속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여전히 잘 먹고 있어요. 이제 그만 적당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요새 회사 분위기가 거시기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해야 고기도 사 먹고 그래서 연차 사용이 시급하지만 그럼에도 내일 출근해야겠죠.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 힘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소녀 같다는 말이 예전에 언니 또 예능 얘기를 하는데 그 김혜자 배우 있잖아요. 김혜자님에게 많은 후배들이 소녀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뭐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나 그런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진짜 소녀 같으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스위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전혀 느낌은 아니지만 무튼 고맙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고요. 다행스럽게도 새벽에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오전에 뭐 오후에는 괜찮다가 또 새벽에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먹는 거 여전히 좋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해주신 곡은 세븐틴 아이콘 위너. 두 곡 다 세븐틴 노래도 아이콘 노래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좋더라고요. 아이콘 노래 그리고 위너의 곡은 지금은 탈퇴한 멤버죠. 태연의 솔로곡이네요.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제가 데뷔하기 전에인가? 그 위너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였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데뷔하고 나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노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태연의 솔로곡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님. 저녁 휴식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야식 대신에 간식으로 커피 두 잔을 마시려고 해요. 이미 한 잔은 거의 클리어하고 컵에 얼음만 남아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갈 때마다 살짝살짝 마시고 있어요. 또 다른 커피 한 잔을 소화해야 하는데 아직은 너무 이른 시간인 듯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떼어진 거 약해져서 외출해서 치과병원에 다시 떼우러 가요. 부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안 되겠죠? 비가 내려도 안 좋고 햇살이 강해도 안 좋고 아무튼 내일 원정은 고달플 것 같습니다. 블루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재미나고 시원한 밤 시간 보내세요. 네, 우리 꽁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저도 가끔 배가 막 너무 고플 때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살짝 요기가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커피 하나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아이스, 그 블랙커피는 아니고 라떼인데요. 루카스 라인에서 나온 남양 유업입니다. 루카스 라인이라는 브랜드고요. 거기에 그 더블샷 라테가 있는데 그거 맛이 괜찮더라고요. 얼음 넣어서 아이스로 마시면 뭐 카페에서 마시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맛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드셔 보는 걸로. 치과는 진짜 가기 싫은 병원 중에 하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뭐또 오고 또 오고 몇 번은 가야 좀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그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말이죠.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지님, 예, 잘 보고 오시고요. 오늘 신청해주신 음악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꽁치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한 잔은 다 드셨나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겠죠? 예전에 보니까 제 친구는 아아도 한잔 시키고 뜨아도 한잔 시켜서 뜨아를 조금씩 넣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아이스를 마시면 저는 막 엄청 즐겨 마시진 않는데 웬만하면 뜨거운 걸 먹는데요. 너무 더울 때, 갈증이 날 때, 이럴 때는 먹긴 하는데 너무 금방 마시잖아요. 막 꿀꺽꿀꺽 하면 없어지니까 뜨거운 거는 좀 천천히 마시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아아를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블루님 프로포즈 받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가워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응원을 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일이 좀 생겼어요.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그러면 안 되는데, 방송을 펑크를 냈네요. 오늘 신청해 주신 곡, 하진우, 내 삶의 이유, 그리고 너는 나의 별이야. 늦은 안부 청해 오셨는데, 이런 노래를 듣다 보면, 뭐 제목을 보거나, 저는 좀, 제목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노래도 그렇고, 책을 빌릴 때도 제목을 좀 보는 편이고, 영화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왜 그렇게 제목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렇게, 뭐, 너는 나의 별이야, 라던가, 내 삶의 이유라던가 이런 제목을 보면 사랑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도 아마 그랬을 텐데,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뭐 그런 생각. 들어볼까요? 하진우입니다. 내 삶의 이유.

부요한의 늦은 안부. 네, 10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연님께서도 인사 남겨주셨어요. 우리 블루언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의 여신. 와, 저 오늘 여신도 돼보고 소녀소녀도 돼보고. 밤 9시에 오셨군요. 반갑고 반갑고 또또 반갑습니다. 언니, 오늘은 오전에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도 찍고 오후에는 도서관에도 다녀왔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룸메 언니랑 대패 삼겹살도 굽고 안성당면도 끓여 먹은 건 안 비밀요. 맛있었습니다. 후식으로 참외까지 먹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네요. 비가 오고 후텁지근합니다. 언니가 계신 것도 그러하죠? 비가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지 습도가 너무 높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선풍기 틀고 에어컨까지 틀면 시원해서 살만은 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습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언니. 증명사진 잘 나왔나요? 요즘은 사진이 뭐 한 3시간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증명사진이. 제가 작년인가 여권사진을 갱신을 해야 돼서 새로 찍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권사진 찍을 때 이마도 보여야 하고 뭐 아무튼 눈썹이 다 보여야 하고 아무튼 희한하잖아요. 여권사진만 찍으면 이것이 나인가 싶기도 하고 오늘 들었는데 우리 그 젊은이들은 여권사진도 아무데서나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찍는 데가 있대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으면 또 퀄리티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 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동네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여권 사진 같은 경우가 한번 만들면 뭐 한 10년, 짧게는 5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왕이면 잘 나오면 좋겠죠. 여름은 이 항상 습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날씨야 뭐 쨍쨍해도 습도가 없으면 햇빛만 피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습도는 정말 뭐래도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그 생수병에 물을 얼리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끌어안고 자면 괜찮습니다. 아주 시원해요, 아침까지. 우리 귀여운 이쁜 아연님께서 청해주신 곡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사랑의 꽃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장마라는 글 먼저 소개할까봐요. 장마, 빗방울을 맞았다. 구름의 이름조차 모르는데 나를 겨냥했다. 장마란다. 뜨거워진 여름 탓이란다. 모기의 날개짓에도 잠을 뒤척이는데 갈비뼈에 금이 간 듯 기침조차 할 수 없었다. 구름은 댓글을 지우고 다시 맑음이다. 하늘은 오히려 더 평안해 보였다. 신발의 누린내가 새삼 부끄러워진다. 안녕하셨죠, 블루님? 방송 기다렸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괜한 걱정을 했네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참 변덕스러운 하루였네요. 덥고 습하고 비까지 내려 공기마저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는데 퇴근할 무렵엔 해가 환하게 비춰주더라고요. 그 햇살 덕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루님도 오늘 저녁만큼은 시원한 바람처럼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날씨와 딱 맞는 글로 사연 마무리합니다. 네, 딱 맞는 장마님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예, 아픈 건 아니었고요. 장례식장을 좀 급하게 가야 했어요. 사돈 어르신이어서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들다 보니 장례식장 갈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자녀들 결혼식이나 결혼식은 물론 축하하는 자리니까 별 느낌이 없는데 이 장례식을 한 번씩 갔다 오면 생각이 많아져요. 막 그런 원초적인 생각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왜 사는 걸까? 이런 거. 아무튼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팠던 건 아니고요. TMI이긴 하지만 저는 자주 아프진 않고요. 1년에 한 번? 네,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사실 엄청 건강 체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에 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막 꿉꿉하고 덥고 그러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더웠었는데 밥을 먹고 혼자 걸어오는데 바람이 막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한 바람 덕분에 집에 오는 걸어오는 내내 조금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 잠깐의 바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니까 나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구나. 좋은 걸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녀가 주시고 안부도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시간에 도착한 신청곡과 사연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11시에 방송해주시는 우리 나니님 앞으로 또 좋은 노래, 좋은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여러분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밖에서 늘 청취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제가 노래 3곡을 준비했는데 이 노래들은 2002년도 1월에 확인해볼게요. 2002년도 1월에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에 1위를 한 노래들이에요. 2002년이면 벌써 20년도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노래들이더라고요.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그리고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이 세 곡이 2002년도 1월에 1위를 했던 노래들입니다. 저는 이 노래 세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고요. 이어지는 방송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자기 뭐가 두두두두둑 뭐지? 이러고 보니까 저희 아들 방에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비가 오는 소리더라고요. 두둑 두둑 하면서 예, 갑자기 제가 방송할 때쯤 되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새벽에 엄청나게 내리고 그리고 낮에는 좀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잠시 조용했다가 그리고는 다시 밤 되니까 부두둑 부두둑 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직 귀가하시지 않으신 분들 예 빨리빨리 귀가하세요. 비 맞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블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한 주 동안 예, 잘 쉬다가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블루님의 딜을 이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나니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음악들을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처음으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1등, 우리 꽁치님 1등.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를 마시는 날입니다. 잠을 적게 잘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루카스 나잉 라떼 마셔보라고 했는데 찬스가 생기면 마셔봐야겠네요. 원래 커피를 안 마셔야 하는데 잠 쫓아내는데 너무 좋아서 자주 마시게 되네요. 당 문제도 있고 믹스커피는 잘 안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얼음을 잘 만들어서 가성비를 높여야 할 듯합니다. 오늘도 커피 버프와 함께 방송 감사히 잘 듣다가 자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밤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예. 아, 믹스커피는 솔직히 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설탕 대신에 설탕 대신에 그게 뭐지? 아니 왜 자꾸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나는데 왜 말로 안 나올까요? 응? 왜 안 나올까요? 왜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날 듯한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왜 입으로 뱉어지지가 않을까요? 아, 무설탕 말고요. 아니야. 아니야. 일단 예, 노래 들으면서 생각할게요. 와우! 땡! 예, 아무튼 생각 좀 해보고요. 제이세라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제이의 열흘만 화요비의 사랑은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물욕 같은 소리 하네. 마오님 땡!

제가 지금부터는 신청난 아니 신청난만 봐야 돼요. 예, 대화방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장 가득 빼곡히 레포트를 쓰신 우리 아연님 반갑습니다. 야, 우리 난연이다. 난연이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그게 참말이지요. 오늘 오전에 사진관에 증명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요, 기본 증명사진으로 15,000원에 8장 나왔는데 사진관 아저씨께서 이쁘게 해준다고 30분 뒤에 오라고 오라셨는데 가봤더니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뜨아, 너무 보정을 해주셔서 이쁘긴 한데 저 같지가 않아요. 적당히 보정을 해주셔야지. 너무 보정을 하는 건 바라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고 왔는데 이 증명사진 사용해도 괜찮겠죠? 유치원 실습 신청서에 붙였는데 에고 선생님들이 원장님이고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지 걱정되네요. 그래도 신청서 작성은 다 했다며 만족하는 아연입니다. 더 경악하는 건 보정하는 걸 볼 수 없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25,000원이 든다네요. 10,000원 더 내라는 건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다음에는 다른 곳에 가봐야 할까봐요. 오늘 저의 사진관 후기는 이렇습니다. 제 맘에 맞는 사진관 찾기 어렵네요. 난연이 자주 가는 사진관이 있으신가요? 저 사진관 간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난연이 저도 사랑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그 사진관에 가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 사진관에서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아연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이들도 못 알아보고. 예,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신청하신 노래 박효신의 야생아, 성시경의 두 사람, 포맨의 멜로디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연님.

안녕하세요. 행복하자 1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듣는 곡 가져와 봤는데요. 들까요?

그러면 구시 노인네 뭐 이런 이런 늙은이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나요? 만화 영화 같은 경우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애니메이션도 몇개 좋아하지만 예전에 그 만화들이 보고 싶은데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전에 한번 들장미 소녀 캔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들장미 소녀 캔디 그때 저장해 둘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 그 만화가 촌스럽긴 해도 저는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베르사유 장 미라든가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다 티나겠다. 아무튼 우리 행복하자 일님이 예전 노래 들고 오니까 또 새록새록 기분이 또 묘해지네요. 왜 잊고 있었지? 이런 노래들을 이러면서 너무 반갑기도 하네요. 저스티의 I Love You, 먼데이 키즈의 부르고 불러도,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세곡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귀 호강하는 날이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예, 신청나는 우리 와우님 다녀가셨어요. 언제 봐도 너무 기분 좋은 예 분이죠. 자주는 아니래도 이렇게 짬짬이 만나는 것도 예 좋으네요. 아예 못볼 때는 많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짬짬이라도 보니까는 예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좀더 자주 뵀었죠. 그래도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나니님. 저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댄스곡 신청해요. 밤에도 신나게 흔들어 보아요. 제가 춤도 잘 추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수우파 실력이라는 것만 아세요. 이제 나이 먹어서 삐그덕거리지만 아직 살아 있어. 요. 늦은 시간 감사하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예, 살아있군요. 예. 저는 가끔씩 이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몸 따로 막, 이 머리 따로, 눈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다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놀아서, 그리고 따로따로 놀면서 또 삐그덕거리면서,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 옛날에는 이 정도쯤이야 거뜬하게 했는데 아, 왜잘안 되지? 몸은 내 말을 너무 안 듣는구나. 살아있네, 살아있어가 아니고 저는 이게 사춘기인가 할 정도로 많이 어긋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우님은 아직 살아 있군요. 예, 부럽네요. 제가 이렇게 부러운 게 많죠? 어제 우리 키드님 오카리나 그 유튜브 오카리나 또 그렇고 재주가 많다고 부러워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와우님 때문에 부럽네요. 저는 하루하루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부럽죠? 백지영의 내게 캔디 에스파이 위시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춤추는 모습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예, 계속해서 인피니트의 음성이죠. 내꺼하자,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 그리고 창민과 이연이 부르죠. 밥만 잘 먹더라. 이렇게 세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로서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죠. 제 시간은 1시까지 여러분들과 달려보겠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두 곡 주셨죠? 나윤건의 나였으면,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두 곡 담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퇴근하셨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쉬시면서 잘 준비해야겠죠? 예, 체리님의 신청곡 나윤건이 부릅니다. 나였으면 이라는 곡부터 함께 할게요. 오늘 하루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루도 별일 없이 무사히 별일 없이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별일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체리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12분 정도 남았어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로서 24. 이제 12분만 있으면 예, 저와의 데이트는 끝이에요. 끝. 아네스리 부릅니다. 사랑이 있어 나는 행복해.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렇게 두고

여기에 있지.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는 한우로스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고요. 경서예지 이주단이 부릅니다. 사랑했나봐 함께하게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작기 나니였습니다. 쇼덤 내려갈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잠시 잦아든 상태지만 충청 지역의 강한 비구름대는 점차 강원과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고요. 출근 시간대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 시간당 2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충청 이남 곳곳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가 1시간에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호남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는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도 많게는 100에서 150mm로 세차게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강원, 호남과 경북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 상향됐습니다. 산비탈이나 축대 주변 접근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경상북도는 올여름 첫 열대야 주의보 내려졌는데요. 폭염특보도 발효 중인 영남과 제주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의 비는 오늘 밤이면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시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 소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제이팝,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사연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어요? 터보님 오늘도 만나니 반가워요. 날씨를 보니 여기 이번 주 계속 흐리네요. 날씨가 흐리니 저의 마음도 흐림입니다. 이틀 전부터 아들이 새벽에 조금이나마 통잠을 주무셔서 다행이에요. 그 덕분인지 저도 6시간에서 6시간 반 더 자거나 아니거나 하는데 아들이 고맙네요. 또 자주 깨는 게 반복될지 모르니 긴장 놓치면 안 되겠어요. 다들 오늘도 힘내봅시다. K-Will의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이다와 삶은 계란. 아이들의 We Made. 예, 청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We Made는 이번에 나온 앨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록곡인 Give Me That Love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괜히 마음까지 덩달아 가라앉는 것 같죠. 그래도 아기가 새벽에 조금씩 통잠을 자기 시작했다니 얼마나 반가운 변화예요. 뭐 아직은 언제 다시 또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깨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로 향해가는 목요일이라 모두들 가장 지치기 쉬운 날인데요. 거기다 날씨까지 한몫 더해서 몸도 마음도 무거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응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네요. 정희님도 짬내어서 쉬면서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편곡이 많이 다르네요. 꼭지님께서 청해 주신 곡 박혜경의 고백 피처링 산드라베 라고 되어 있길래 저는 이 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전이 따로 있나 하고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확실히 좀 편곡이 많이 다르네요. 에스프레소의 사랑은 참 마법 같은 것, 버블 시스터즈 애원까지 청해 주셨습니다. 처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만 잠을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 계란 찌고 밥을 안 쳤는데 엄마가 아침 식사를 오전 6시에 하시려고 해서 후다닥 준비해드렸습니다. 지금 엄마는 집 밖 걷기 운동 가셨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오시면 같이 부엌과 거실 청소하고 약간의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실내 운동 시간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은 치과에 가봐야 합니다. 오전 중에 적당한 시간대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터보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보내세요.
1: 날 고백해야 해.
0: 광주 비 안 오나 봐요. 오늘도 새벽부터 바쁜 하루네요. 어머니 식사 챙기고 운동 다녀오고 하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치과까지 가야 한다니까 오전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잠을 많이 못 잤다니까 피곤함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루 보내고요. 치과 잘 다녀오고 늘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스트레칭도 꼼꼼히 해서 몸도 잘 풀어주세요. 오늘도 힘내어 기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예, 흑장비님 신청 사연입니다. 예, 시끄러운 애가 들어와가지고 대화창에 막 정신없이 까불고 있으니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사연을 놓쳤네요. 청해요.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은 딥다일지께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종일 비가 온다더니 또 소강상태네요. 덥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들어요. 소수빈에 더 아름다워져 안녕하신가요? 예, 사랑을 하면 안쓰러워져 이유성의 돌멩이 하나 돌들을까요? 키키. 오늘은 일찍 눈이 떠져서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거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소강상태군요. 예, 저희 동네 새벽부터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다만 비가 그쳐도 후텁지근한 더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목요일은 유난히 피로가 몰려오는 날이라 멍하게 있는 시간이 괜히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잠깐의 여유 가져보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그룹이 선데이 님 다녀가 주셨어요. 육중한 밴드의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한 곡 청해 주셨네요. 오늘도 한 곡이라고 청해 주셨어요. 예, 짧은 한마디였지만 묵직하게 와닿네요. 지난번 사고 이후로 몸은 좀 괜찮은지 문득 걱정이 되는데, 드러나는 후유증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고통사고 후유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 체크 잘하고요. 오늘과 다른 악착같이 돈을 번다라는 신청곡 제목을 보니까 혹시나 사고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걱정도 드는데, 뭐 의미는 루미님만 알겠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건 꼭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주의 피로가 정점인 목요일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잠깐씩 쉬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잘 챙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필리사마님 신청사연입니다. 하하스컬의 부산 바캉스 듣고 계시고요. 쿨의 해변의 여인, 황치열 우리 여름까지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부산의 아침은 오늘도 덥습니다. 어제 대청소를 해서 그런지 집 전체가 깨끗한 개운한 느낌이에요.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병원 진료 받아야 해서 연차를 좀 썼습니다. 현재 병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어제 쉬면서 대청소해서 말끔한 집이 됐군요.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개운해지는데요. 몸은 조금 피곤했겠지만 정리된 공간이 주는 상쾌함은 또 남다르죠. 오늘 연차 내고 어머니 병원 진료 동행하시는군요. 진료 잘 받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은 뭐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은근 피곤한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다녀오길 바래요. 비가 오락가락 할 텐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eme.